신나 대박 신나 말로미야 예예 아아아 아침부터 흘려 아아 베이비들은 미어 아아 고민나 왜 신나 왜 신나 말로미야 예예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76 76 82